맞아 아자 아멘도 제모도 내 과연 오케이 맞아 볼까 그래 보나 야자 세고 야 이거 에자 맞아 에포에 모쪼 띠에고 마드 에자 레이나 요에사 우노 호바포 다 가오자 100 4 5 메세로 우자 나 개오 우에이 마